0: 봐봐 일단 플레이보이 주스 사다 범지. What is your girlfriend?
1: To be honest, 여러분, 다음에 미래 보일러 러브나 오늘 사귀어보니 언티맨 파이널 러브 다 봐야 해요.